남의 나와야 알았어. 내 아사에도 안는 나와 살려니 미냐 폭발 미님의 삶의 아사에도 왜냐면 못 살려니 왜 아니에요? 왜 나를 썼어? 얘네 다 쏘아내므로 안는 나와 왜냐면 못 살려니 자 아브라바나 사이 앞으로